0: 어둡구나. 어두워. 온 천지가 암흑이로다. 에드먼드야, 어디 있느냐? 이 원한을 갚아다오! 복수해다오!
1: 불러봐도 소용없다. 너를 밀고 한 게 바로 에드먼드니까 그분은 충직한 우리 사람이다.
0: 이런 육신을, 이런 중차대한테에, 이런 비천한 놈한테! 내 상처가 깊어. 날 좀 부축하고.
1: 눈 없는 천 늙은 것을 성문 밖으로 내쫓아라! 이 고깃덩이는 들깨들한테나 던져주고.
0: 이런 육신을, 이런 들어먹어! 에드먼드, 에드먼드, 내가 그럴 리가 없어.

아니야. 이건 그 아이가 아니야. 그 아이는 따뜻하고 부드러워. 별처럼 빛나는 눈을 깜빡거리지. 이렇게 멀뚱히 눈을 뜨고 이렇게 차갑게? 아니야. 아니야, 이건 물고기야. 물고기가 죽었다. 죽었어. 정말 죽었어? 다시 살아날까? 강물에 넣어주면

0: 여기 왔소. 아버지의 눈을 떠서 웃어 웃어 정의를 보옵소서.
1: 척이라기, 척이라기, 이것이 웬 말이니? 내가 지금 죽어 소공부를 들어관두야. 내가 지금 꿈을 꾸냐. 촛구 없는 내 딸청이 여기가 딸이면 좀 보자. 어디 내 딸이면 좀 봐. 어디? 아이고 답답하여라.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.

대관 땅을 툭 꺼지나든 소백명 국영군이 독당 무너지듯 물결같이 흩어지니 가급 수령은 정신을 고기 일조리 비신 넓지 팔피다니 음식이요 깨지나니 술병이네 창군 동부서제공 폭통은 자꾸 울르며 춤추던 기생들은 발벌린 채 달아나고 기타도 나발린 곧 주먹지고 홍행 홍행 태포도 정월 일구 입방포로 꽁 불쌍하다 갈로사령 눈 빠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엎드리고 널 미치고 상 두치고